싸우며 거비 헤이 으하 어스야 니쿠라 치워다 내몸 니아를 빤 오냐미에이 메다와세 오냐미에이 니와여이 오냐미에이 미가부 워워워워 이마마마스 아저 오냐미에이 메다와시 아저